0: 땡구에서. 땡구에서 믿으래?
1: 땡구에서 선생님 말이죠.
0: 냉라하가 이러고 미래.
1: 나 땡겨도.
0: 이 말이 따차 하면 따라 공하오.
1: 아, 호디께도 반 혼도하자 호네. 가이셋 나빠. 뱅아 그런 것 같다. 밤까 봐호.
0: 에헤.
1: 그래 저거로 시다 우리 산 그룹 세다 우리가 말해기라 마고 타는 거지 그러미.
0: 아, 오케이.
1: 아, 옛날 라도 이게 는 거로 그냥 가발 나 우리 그래 이거로 미도.
0: 이봐 그라 건게디.
1: 아, 동기 얘기 는 건가 거기는 아디야 거고 나고 그리서 거와 그래도.
0: 그래서
1: 이제
0: 아, 오케이. 땡고.